0: 정말 정말 연망의 양꼬풀 와히바 양모와 쌈바를 마수 오늘은 내려와자
1: 어미니를 찾아내고
0: 양맥 마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무릎 꼬마 약속마 내 친인 애는

살살살이죠. 마연 반장 왔어. 미니 좋아해야 돼. 손에 에프라키 사운드 탑상 문이 내년에 계속. 미니야, 바하우냐 돈자이, 바다그나 돈자. 나예 나코 포베스에. 아, 미니야, 어파타. 미니야, 어파타. 어디야 예네 카페. 바하우냐 돈자이. 내 반장 아미야. 와피아피아 얘네들 왜 너만 싸웠었냐 와피아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르나타 와야 무노코미냐 담바라마 아이 담바 무노노 로히바사 디바 라이토루와 레히 레히 우디 아프라우야 니카시에 아데스와데 토스 에토폼 Tofam, wow the tofam, yada kase, wada kase, yada kase, wow the tofam, dati na, wapo ne de kuangu, ayayi yada kase, ayayi yu, etofam, nyafam, so, jam, On Wabba Man, the one that saw the thousand of the women, my young Yannick, my young one up with me, young one in Kumano, my young one in Papa, young one up with me, it's sunset with you. Hey, yes,